0: 거면 워낙 유명하니까요.
1: 기사 올려. 사연 올려. 정말 죽었다.
0: 암튼 후보는 파츠나 유물이 따로 남아있질 않아요. 네, 여러분 이쪽으로 갈까요?